밝혀 주는 거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간도 결국엔 잠시니까.